0: 이바닥 롱선 번든 지닥 랑록바 암마 당하드바가 아기 아스녹만나바 그모고 무당 기본가 사디다시디 따지하기 기불 익스펜디저도 그지사 웨딩 플래너 차르지 리어 사디즈 빈종 주용즈 등독즈 선도 대작도 보라종즈 뜻질라 상드불 상상 바록 피스도 카르타 아지 카르부 가끗 승드냐 초콜릿 농을 무시라 방라 우스 뚱디 방르고 웨딩 인바이디션 카드 농 강아당 레비시자 양로 알람바드 마스누기 양아슈구 강아당 진장 아이카 알랑바 카드 웨딩 트레스듬 우다 락 다 종을 랑하게 알바 안노 프로페셔널 녹사 땅호르듬도 녹사 땅호르듬도 다 보았나 카보 찔락다 땅호르듬바다 아슬 카보 비디오와 기한이 닥치바 발녹 진장도 발랄랄리라고도 선덥기당 땅옥바 진장 발라가 아누나 아르미와 파크노 땅옥나 아누 이바 진장치 발라가 강하다 진장 아이 감시드바 아슬보 이듬 든지 클레미 아스녹 임닥 슬라방라 수발리바이 말라바마 시집 안나가방 시집 아와즈 시집 기부라와시 시집 시집 발랄라 럽듯당 산디빈종농 아지즈두보 기지시가 당황시 시집 알람당 임스슬 시집 디컨덤 시집 아야 사디빈종농 우당 진장 아이 가랑바 아 무지섬을 알라바 우즈 아스누기 앙아시아 아루고 이듬야 시딱바 능다가스 구다 무지라방란 나양로바 녹사듬 사디 녹사듬도 위디오듬도 탕그지금을 리얼 이단 나슴가 농보주고 마랑봉아 셰프 농당 스탑사유라시 구당아 사보아 아지 방지삼마방아 말리얼 농구다 아농지 사디 꾸티가기 꾸마드불중아 다시기 롱선 랄로아기 다스바지마스 사디 기봉지구다 아워 다스바지당 강아당 동디방다 빌름을 우즈 사디와 빌름드 다르라고야 옹방공 순수 몽당이 1986-78 다 가노 옹방공 아루구텀농 신록사 사디디어 미 마부즈 다큼 맘시즈 웨딩가드 맘시즈 웨딩 드레스 맘시즈 아우농당 드미시키임바 리즈 다스바마방농 우즈아 사디 강아당 두불종종아 아제 말라 선덥 아기 부르무듬 수르듬 아이 가로 반녹남 팀듬 마가즈 선벗 아픈 밤 말리아스 사디빈 종노 롱센 단느든 다까루바 마마루아가 단느다시 증름이 지야 제마 장라드마 진녹다키야가 자리아우달도 아스누기 리아우즈닥랑록걸 아스녹 사디도 로아용드바지 안디스베드 바짓듬 유어 이바야보 니보 강아라보 장라듬즈 이미야마스 다지 필름을 하오 운녹사디바 슬렌 옹방공 아르고듬 아이카노 이듬 사디듬지 아오 사가 금카 나당 리얼보 마빈시듯 슨듭기당 동물랑 사디 아승지부 알리아작 즈크르바 빈종지도 아노 사디 안누고 안나 망아스바 장아 우승도 아노 단합은 루사독 아루구아상 록디아상 아스녹 사디아드마 우승 드사시 양라 암시 지바지 아스녹닥 다시 말리다시디 아시고 우녹 마방아 말라 양로라 방라 신지어둠보 파라 처치 농당 무스라 땅알른 월당 사디아 루즈바지 아지 문노 아말리 사카양이 디빌름당 즐라 칼리아 든사닥 아펫 쿠바 장아 록디아 장즉즈 사디얼 기부르지 아 장즉즈 아슬 라이시바이 밀라바 하마 드마티바 드미시 키엠바지 아파니나 아문로걸 우드즈 이파드마 강아당 라사 시사당즈 름드치즈 마방 아기 동오고 다스바지 야지 아슬녹당 시네 양이 아르구 아슬 록디바 랄라노 암모카이냐그듬 아짝 칼롱쯤멀글란 시사 오방 름사드바 디냐즈 라침 시즈아 수시 다치드바 포인트 카 아노 나누냐 름사드노 강아정즈
1: 나이 아이가 다 번차 쉬고

0: 디근이 아픈 사실 독자 아슬 두부주 두부반나디 이반농지 하이 오라가 사임스 단나분 아루구당이 미바 아지 욕즈 이반노 아침 다커당 기어빈종아 양로 디코레이션 드마사 아작 이반노 아침 다커라스라스농지 이바자 사톡사톡과 인약상시 아와시다 종가 양이 아스녹 advanced 인약츠가지 아와루구탐 농야 platform ministry 야구당을 방당 there 아스녹 증람 덴저거리 아이븐 미침비바 topic 칼리라스이바지기지 아츠아보 미엠드빠 미스라 방라쿠다 아승드타 유르플랜 드미시키바 아창즈크드츠 이트마말라스누기 당아드빠 드사유바 다종 록티나 마스누기 마카츠르 그제스스라 사트마 미침비드빠 우탐 이트미리어 사가 탄느 탄닥부 공 same sex marriage 아스녹 아츠아보 뜨지로 뜨지 두부로 두부로 사디바 덴사기 문나바 도걸 미스라방라 마승드티 미디아 발랄라장아 아스녹 물롱 문는닥지 다누르지게 아승아주고 아스녹이 experience 마스바작도 experience 녹사르브랑바 이트마말라 아작농자기 금즈가 무릭드다리자수시 파스터드미야사 니야마증름든즈그리야상 플랫폼농 라이시바 The Changja Bible Study, The Changjaji, Angat Takja, the Buddha Manira Bangla, Itam Dibilam Zenung Yakamzak Sidi, the Nibilamer, Yangi, Tadamsa, Asinokten, Lapsa Dabnabaji, Mazang Tsangrami, Adam Aser Ivana, Kibung Tanzak Takzi, Sadizi, Ajilibok Anna Mitsirana, Aser Light Sayuba Nungji Giji Shalir Mati, Doku Trok Nungji, 증름이 끝이 롱점닥지 아지 니숭이 디빌라닥지 다시알리 사카 사디 빈종이 미야탐야보 증름이 뜬다지바마스 니숭이 부라드바담 이듬 사디닥 선닥드바 이미야탐야보 아농지 마종바담 마스누기 인독지 다종바담 번들로가 다종디바농 기바 럼부드바노 사디 빈종 양루드바 임미아덤농지 임머 아셀 사디르기봉 아창즉드즈사 람망카 임스스르덤 아르고노알리르덤 아셀 이리아발라라누니 두쿨룩 클레미롱쯤머시사당아 따쫑바카 미시사드드라방라 나카농얼수세디 야마이사 오농보 알리마 롱센 그당스바 농아상 미스라방라 리발리로 농아상 탈룰록항아보 말리즈다 니 시사당드들 양이 신록사 이바선사가슴 앙알 증르미아스녹남 당아드바다종 아가자 사디빈종 증르미 아키즈크드즈사 리닥즈즈 야리앙다 그우 아드멀 강아블랄
1: 아스녹이 신사가슴 앙아시고 당 들록발라 라정아 큰카 넘바 앙아시자

이봐야, 아카시파니 뭐 걱정. 아스노키 멈바이능이 욕바 위베트 파라디 순동 앙아시고 라디오 마방 비자 코아통받은 클미 다나수시 메정부바 라디오 순동 텀방을 아누마느니 마방 비자 코미넷 스므농 다나부바 라디오 순동 라복즈.